0: 자 아래에와 유스톤에 다시 또다시 만나서를 자
1: 바로 바빠라 아이피히가 아무리 사자 알아 뭐 여우와 수고 왔어 너 하나도 수고 지워봐 원해